0: This is the zoo, only for you.
1: Squid Game, la serie coreana che ha battuto ogni record, si gioca al telefono.
2: Squid Game.
3: 5분 안에 술래의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

0: Pronto?
1: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.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어겨서 탈락했을 뿐입니다.
0: 그야말.
1: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.
0: 뭐든지 하고!
1: 맞습니다.
0: 뭐든지 하고!
1: 여러분의 뜻에 따라.
2: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.
0: 콘도
1: 맞습니다.
0: 아
1: 게임일 뿐입니다.
0: 가만
1: 게임일 뿐입니다.
0: 에이, 너 capisco che dici scusa.
1: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약속된 상금과 함께 무사히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.
0: 마세리 tedesco scusa io non capisco.
1: 맞습니다.
0: 아
1: 맞습니다.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
0: 가만.
1: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첫 번째
0: Fede,
1: 게임에서 정립된
0: che qua possa sbagliato nome, a chi c'è? A chi c'è?
2: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.
0: 아, 아, 게, 마, 아, con che parlo, scusa?
1: 453번.
0: Come? Disco, boia, che cos'è qui?
1: 453번.
0: Ma, ha sbagliato nome, lo va?
1: 투표해주세요.
0: 아!
1: 투표해주세요. 지금부터 민주적인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
0: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
1: 네, 네, 네,
0: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
1: 맞습니다.
0: 아!
1: 맞습니다.
0: 네, 네,
1: 맞습니다.
0: 네,
1: 투표해주세요.
0: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perché io qua sto registrando io un video sto facendo qua siamo in Sicilia non siamo qua che fare siamo in Sicilia qua io non capisco io il tedesco punto e basta chiudiamo ma chi è questa scusami ma chi è questa
1: possibile 투표해주세요.
0: 아 chi c'è? Scusa, ma chi c'è?
1: 투표해주세요.
0: Come? A Teo? Chi è tu Teo?
1: 투표해주세요.
0: Teo che cosa?
1: 투표해주세요.
0: A Teo qua non c'è nessuno che si chiama Teo. Ti ho detto io che io c'ho le da fare. Io c'ho lavorando. Capito? Ma chi è questa faccia qua? No, basta, ciao. Ciao, ciao, ciao, basta, ciao.
1: 다시 투표를 재개하겠습니다.

0: 게임일 뿐입니다.
1: 빨또
0: 게임일 뿐입니다.
1: 막힌 바깥.
0: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.
2: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
1: 빨또
0: 게임일 뿐입니다.
1: 바깥.
3: Presto nello Zoo di 105.
4: Radio 105.
5: Yeah.